0: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1: 잘 먹겠습니다.

0: 잘 먹었습니다.
1: 네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0: 잘 먹겠습니다.

배고파요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뭐 먹을까요? 뭐 먹을까요? 뭐 먹을까요? 뭐 먹을까요? 비빔밥 먹읍시다. 비빔밥 먹읍시다. 비빔밥 먹읍시다. 비빔밥 먹읍시다.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좀 매워.

0: 주세요.
1: 자,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루짝 세네가 그 아한 가오리. 그리고 김치 더 주세요. 주세요 그와 고. 더 그와 펌. 고이. 그러니까 김치 더 주세요. 고 김치 이가. 티 가오리 아한 거상 아한래.

0: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1: 잘 먹겠습니다.

0: 잘 먹고 왔습니다.
1: 네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팥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0: 잘 먹겠습니다.

0: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1: 잘 먹겠습니다.

0: 잘 먹었습니다.
1: 네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0: 잘 먹겠습니다.

0: 바꿨습니다.
1: 네.
2: 여기요. 여기요. 여기요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반찬 더 주세요. 반찬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물 더 주세요. 물 더 주세요.
3: วันนี้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ันกูกออันยองแล้วนะครับเรียนเสร็จ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ลืมทบทวนกันด้วยนะครับเพราะว่าการเรียนภาษาเนี่ยไม่มีอะไรจะสำคัญไปกว่าความขยันในการฝึกอ่านฝึกพูดแล้วก็ฝึกออกเสียงนะครับแล้วกลับมาพบกันใหม่ในครั้งหน้าวันนี้ลาไปก่อนนะครับ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ทาอุ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

0: 저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1: 잘 먹겠습니다.

0: 잘 먹었습니다.
1: 네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돼지갈비 1인분, 돼지불고기 1인분, 생불고기 1인분, 파전 하나, 김치찌개 하나, 물냉면 하나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
0: 잘 먹겠습니다.

0: 바꿨습니다.
1: 네.
2: 여기요. 여기요. 여기요. 여기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음식 주문할게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불고기 2인분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반찬 더 주세요. 반찬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 김치 더 주세요.